정하시겠습니다. 군수시에서는 단건설 인솔로 기층 질의를 견제하고 일로일소 두 군체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 자원통합, 혁신기재, 공급 최적화를 통해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를 절실히 해결함으로써 변강 민속지역의 질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결렬부도 초심 사명명기 부흥의 료정에서 분진 오늘은 군순 일로일소 봉사 난제 해결로 변강 따뜻하게라는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군춘시에서는 공공건설 민간운영, 민간운영 공공지원 모식으로 경로식당 플러스 기능학당의 일체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사휘구역 경로식당은 65세 이상 로인들에게 우대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 로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배달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누계로 5천여 명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직업기술학교와 연합으로 서양식 제과, 복근 마사지 등 무료기능 양성과 조선족 김치 제작, 만족전지 등 민족특색 과정을 개설해 사회교육 로인들이 노후 부양의 기본 보장을 넘어 노후의 즐거움 있는 품질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노후에 할 일이 있는 가치 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구역 로석이 사업실을 설립하고 로석이 소수민족 당원 등 군체를 중심으로 로인 7위 단체를 결집해 갈등 조정, 정책 선전 강연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구역의 물업관리, 환경정돈, 민족 융합 등 방면에서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사회구역 곤란 가정 등의 방과 후 돌봄 난과 교육 확장 수요가 큰 현실에 비춰 훈촌시에서는 사회구역과 학교, 사회조직 등이 연동해 홍심 사회구역 학교 연맹을 건립하고 관할구역 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 흥미 양성, 사회 실천 등 다원화 봉사를 제공했는데 지금까지 각종 활동을 380차례 전개했으며 8천여 명의 학생들을 피복했습니다. 또한 붉은 넥타이 마음 쉼터를 개설하고 사회구역 당 조직이 주도해 전문 심리 교원, 청년 당원 자원 봉사자 등과 연계하고 류수 아동을 중점 대상으로 정서 상담, 성장 동행과 심리 지원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루계로 8천여 명의 어린이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훈촌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상감식 사회구역 생활 전경을 구축하고 홍성류 선전 강연단과 문예팀을 조직해 무형문화 유산 수공예 공방, 민족정책 미니과당, 백가연 등 주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촉진회, 법률지원소 등 플랫폼에 의탁해 이동조정팀을 설립하고 소수민족 가정 로인과 어린이들이 정책 처리, 권익 보장, 취업 연결 등 방면에서 필요한 수요를 정확하게 접목했는데 루계로 5,500여 명에게 각종 맞춤형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란입니다. 오늘은 제9편 공동번영발전을 추동한다는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민족 지역이 개혁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국가 발전 전략에 전면적으로 융합되며 자아 발전 능력을 제고하고 민족 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하며 각 민족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고 각 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로 나아가도록 추진한 것을 지지합니다. 국가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일체화 발전 기재와 차별화 지역 지원 정책을 보완하며 맞춤형 지원, 동서부 협력 등 지원 협력 기재를 건전화합니다. 국가는 시대의 새로운 기풍과 새로운 모습의 육성을 강화하고 국민 도덕 건설을 추진하며 대중성 법치 선전 교육과 과학기술 보급을 전개하고 풍속을 바꾸도록 추진하며 문명 진보의 새로운 기풍을 창도하고 여러 민족 군종들이 생활 교류, 관혼 상제 등 활동에서 자각적으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 질서와 량한 풍습을 준수하도록 인도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혼인 자유를 보호합니다.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민족 신분, 풍속 습관, 종교 신앙 등을 이유로 혼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문명도시 건설은 서구역 미세 환경 질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근일 기자는 현장에서 부분적 서구역에서 각종 무질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맞춤형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테라스, 옥상 등 공공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규정을 위반해 햇빛방을 불법 증축하며 건물의 기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역 전체 풍모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우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전선을 무단으로 끌어당겨 비선 충전을 하고 있는데 전선이 공중에 늘어져 햇볕과 비바람에 노출되기 때문에 쉽게 로화 단락되어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주민 소구역 복도는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장소로 변해 종이 상자와 낡은 가구 등 물품이 대피 통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소형 광고물이 마구 붙어 있으며 청소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다시 붙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소구역 공공 녹지가 무단으로 개간되어 채소를 심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 녹화 식피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건물 앞 구석이나 공용 빈 공간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잡동사니도 제때 치워지지 않 위생 문제를 일으키며 소구역 주거 환경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부 시민들의 무명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상적인 순찰 및 관리 통제도 취약한 부분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능 부문에서는 무릎과 련합으로 각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나씩 시달하고 상시화 조사를 전개해 문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릴 2026년 연변조 종로년 무술운동대회가 연길시 체육중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조 체육총회, 연변조 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연변조 무술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서 제2기 전국점인권신대회의 계열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대회는 중화 전통 무술을 단체로 전국각 현시 무술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종로년 군체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전시했습니다. 대회는 전국각 현시 258명이 참가했는데 이틀간의 치열한 경기 끝에 금메달 212개, 은메달 113개, 동메달 58개를 포함한 140개의 메달이 결정됐습니다. 군초시 정화가도에서는 그늘 소방안전지식 양성 강좌를 거행했습니다. 강좌는 소방안전 주의사항, 흔한 화재 위험 요소 식별, 초기 화재 대처 방법 등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 체계적인 해석을 진행했는데 내용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알기 쉬우며 실용성이 높았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계럴보도조심사명명기부흥의료정에서분진오늘은훈춘에서일로일서봉사로난제를해결하고변강을따뜻하게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란입니다오늘은제9편공동번영발전을주동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훈춘시에서는당건설인솔로기층질의를견제하고일로일소두군체에중점적으로초점을맞춰자원통합혁신기재공급최적화를통해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문제를절실히해결함으로써변강민족지역의질의온도를효과적으로향상하고있습니다계럴보도초심사명명기부흥의료정에서분진오늘은훈춘일로일소봉사난제해결로변강따뜻하게라는내용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훈춘시에서는공공건설민간운영민간운영공공지원모식으로경로식당플러스기능학당의일체화플랫폼을구축했습니다사회구역경로식당은65세이상노인들에게우대식사를제공하고있고거동이불편한독거노인에대해서는맞춤형배달봉사를진행하고있는데루게로5000여명에게봉사를제공했습니다직업기술학교와련합으로서양식제과복근마사지등무료기능양성과조선족김치제작만족전지등민족특색과정을개설해사회교육노인들이노후부양의기본보장을넘어노후의즐거움이있는품질생활을누릴수있고노후에할일이있는가치추구를실현할수있도록했습니다사회구역로서기사업실을설립하고로서기소수민족당원등군체를중심으로노인치리단체를결집해갈등조정정책선전강연등에참여하도록함으로써사회구역의물업관리환경정돈민족융합등방면에서의난제를해결하는데조력하고있습니다맞벌이가정사회구역곤란가정등의방과후돌봄난과교육확장수요가큰현실에비춰훈춘시에서는사회구역과학교사회조직등이련동해홍심사회구역학교련맹을건립하고관할구역학생들에게방과후돌봄흥미양성사회실천등다원화봉사를제공했는데지금까지각종활동을380차례전개했으며8000여명의학생들을피복했습니다또한붉은넥타이마음쉼터를개설하고사회구역당조직이주도해전문심리교원청년당원자원봉사자등과연계하고류수아동을중점대상으로정서상담성장동행과심리지원봉사를제공하고있는데루게로8000여명의어린이에게봉사를제공했습니다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훈춘시에서는적극적으로상감식사회구역생활전경을구축하고홍성류선전강연단과문예팀을조직해무형문화유산수공예공방민족정책미니과당백가연등주제활동을전개했습니다민족단결진보촉진회법률지원소등플랫폼에의탁해이동조정팀을설립하고소수민족가정노인과어린이들이정책처리권익보장취업연결등방면에서필요한수요를정확하게접목했는데루게로5500여명에게각종맞춤형봉사를제공했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란입니다오늘은제9편공동번영발전을추동한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국가는새로운발전리념을관철하고민족지역이개혁개방을전면적으로심화하고국가발전전략에전면적으로융합되며자아발전능력을제고하고민족지역의고품질발전을가속하며각민족의공동부유를추진하고각민족이공동으로사회주의현대화로나아가도록추진한것을지지합니다국가는지역의균형발전을촉진하고지역일체화발전기재와차별화지역지원정책을보완하며맞춤형지원동서부협력등지원협력기재를건전합니다국가는시대의새로운기풍과새로운모습의육성을강화하고국민도덕건설을추진하며대중성법치선전교육과과학기술보급을전개하고풍속을바꾸도록추진하며문명진보의새로운기풍을창도하고여러민족군종들이생활교류관혼상제등활동에서자각적으로법률법규를준수하고공공질서와량환풍습을준수하도록인도합니다국가는국민의혼인자유를보호합니다그어떤조직과개인도민족신분풍속습관종교신앙등을이유로혼인의자유를간섭할수없습니다문명도시건설은소구역미세환경질의를떠날수없습니다근일기자는현장에서부분적소구역에서각종무질서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맞춤형정비가시급한실정임을발견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테라스, 옥상 등 공공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규정을 위반해 햇빛방을 불법 증축하며 건물의 기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역 전체 풍모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우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전선을 무단으로 끌어당겨 비선 충전을 하고 있는데 전선이 공중에 늘어져 햇볕과 비바람에 노출되기 때문에 쉽게 로화 단락되어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주민 서구역 복도는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장소로 변해 종이 상자와 낡은 가구 등 물품이 대피 통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소형 광고물이 마구 붙어 있으며 청소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다시 붙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서구역 공공 녹지가 무단으로 개관되어 채소를 심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 녹화 식피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건물 앞 구석이나 공용 빈 공간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잡동사니도 제때 치워지지 않아 위생 문제를 일으키며 서구역 주거 환경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부 시민들의 문명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상적인 순찰 및 관리 통제에도 취약한 부분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능 부문에서는 무럭과 련합으로 각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나씩 시달하고 상시화 조사를 전개해 문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릴 2026년 연변주 종로년 무술운동대회가 연길시 체육중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변주 체육총회, 연변주 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연변주 무술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서 제2기 전국점인건신대회의 계열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대회는 중화전통무술을 단체로 전주각 현시 무술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종로년 군체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전시했습니다. 대회는 전주 각 현시 258명이 참가했는데 이틀간의 치열한 경기 끝에 금메달 212개, 은메달 113개, 동메달 58개를 포함한 140개의 메달이 결정됐습니다. 군초시 정화가들에서는 그날 소방안전지식 양성 강좌를 거행했습니다. 강좌는 소방안전 주의사항, 흔한 화재 위험 요소 식별, 초기 화재 대처 방법 등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 체계적인 해석을 진행했는데 내용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알기 쉬우며 실용성이 높았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5일 저녁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전국 중앙 텔레비전 방송 재정 경제 채널 생재 유도 조문란에서는 비자 면제 변경 소도시의 활력을 유입량을 어떻게 경제 발전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전문 보도를 방송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카메라 렌즈로 훈천시의 종로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이 착지된 후 연변 통상구 도시에서는 정책 기회를 포착하고 입경력의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다국 상업 발전에 생동한 실천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훈천은 종로도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했으며 우리나라의 동북아 개방 최전선 창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통상구 통관이 더욱 편리해졌고 대량의 러시아 관광객들이 찾아와 관람, 유람, 레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거리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변경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방 발전에 상당한 인기 유입량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화관광융합, 다국창업, 통상구 무역의 여러 측면에서 훈춘의 유입량 혜택을 활성화하는 탐색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미식, 요식, 민속, 무형문화유산 체험은 다국 문화관광의 빛나는 명함장으로 됐고 정통 중국 요리, 만족, 전통 뜸등 특색 체험은 문화 이질감을 타파하고 많은 경외 관광객이 필수 방문하고 체험하도록 흡인했으며 다국 몰입식 체험 관광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음식, 숙박, 소매 등 봉사업의 왕성한 발전을 이끌고 많은 현지 종사자들은 직접 비자 면제로 인한 시장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책 혜택은 또한 외지했던 청년들의 귀향 창업을 이끌어냈습니다. 2000년대생 창업자 리수문은 고향 통상구의 지역 우세를 주목하고 복주에서 훈춘으로 돌아와 다국 전자상 거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통상구의 용량 확대, 다국 물류 부대 시설이 부단히 완벽해지는 유리한 조건에 의거해 창업 불과 반년 만에 월 영업액이 50만 원을 달성했으며 청년들이 변방에 뿌리를 내려 대외 개방을 활용해 창업으로 증수를 실현하는 축소판으로 됐습니다. 유입량은 인기를 불러오고 산업은 부를 축적합니다. 비자 면제로 인한 입경 열풍은 문화관광 소비 시장을 활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무역의 협동 발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통상구의 우세에 입각해 다국 물류 단체를 보완하고 상품 전시 판매 플랫폼을 강화하며 관광 플러스 상호무역의 쌍방향 동력 부여를 추동하고 단기 통과 유입량을 지속 가능한 산업 증가량으로 전환시켜 정책 혜택을 흥변 부민의 현실 성과로 절실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생재 유도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 재정 경제 채널에서 현역 경제의 부민 창업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 전문란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훈춘을 표본으로 변경 도시의 대외 개방, 산업 증수에서 참고할 만한 경험을 모색하고 변방 지역의 고수준 대외 개방 확대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생생한 화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로 일소는 기층 치리에서 가장 깊은 관심사입니다. 훈천시에서는 일로일소 중점 군체에 초점을 맞춰 봉사 단체를 혁신하고 청소년 아동 성장을 돕는 방학 위탁 관리반부터 로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로인 식사 지원까지 실질적인 조치와 따뜻한 마음으로 아침 저녁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군촌시에서는 군중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시대 문명실천 진지, 당군중 봉사 중심 등 공공 공간을 활성화하고 관할구역 학교, 공동 건설 단위, 사회 자원 봉사자 등 여러 방면의 역량을 통합해 전역의 다양한 공익성 여름방학 위탁 관리 봉사를 전개했는데 따뜻함과 특색, 안전 보장을 갖춘 여름방학 위탁 관리반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청소년 아동들이 알차고 즐거우며 안전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수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로인들 역시 누군가가 마음에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훈천시 각 사회구역에서는 문화체육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인들은 춤을 추고 바둑을 두며 탁구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등 현장 곳곳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로후에 부양받고 로후를 즐기며 로후에도 역할을 하는 새로운 양로 모식을 구축하고자 훈천시에서는 관할구역의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주민들의 연령대와 당원 비율이 높은 특징에 맞춰 적시에 로인 건신 오락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구역 당조직 선두 인솔을 통해 로인들이 더 많은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오가 되자 해동가도 림원 사회구역 경로 식당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위탁 관리반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식당으로 모였으며 식사하러 온 로인들도 잇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로인들의 담소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어디서나
화목하고

0: 온화한 정겨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로 일손엔 민생 대사이며 아침 저녁으로 지켜주는 것에서 봉사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담당계 군촌시에서는 일로일소 봉사 공급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교육, 위생, 건강, 민정 등 여러 부문 자원을 총괄적으로 련동하며 보편적이고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계층별로 정확한 돌봄 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돌봄 양로 공공 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소년 아동들이 성장 과정에서 돌봄을 받고 로인 군중들이 노후에 의지할 곳이 있도록 함으로써 착실한 민생 조치로 천가 만호의 안정된 행복을 지켜 줄 방침입니다. 8월 26일 중국 철탑 주식유한회사 연변 분회사에서는 전지 교체 사업 선전 활동을 거행했는데 배달음식 택배 종사자들에게 편리한 전지 교체 봉사를 제공해 이륜 전기차의 주행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4선 전선 인출 실내 충전 등 행위로 인한 소방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도시 친환경 이동에 조력했습니다. 배달 기사들의 일상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설비는 전기 통제, 온도 통제 등 다중 보호 계통을 탑재하고 7 곱하기 24시간 전천후 지능형 감측을 실시합니다. 전지는 저온 가열 기능이 내장되어 연변의 혹독한 겨울 기후에 적응하며 30초 만에 신속하게 전지를 교체할 수 있어 긴 충전 대기 시간을 덜어줍니다. 앞으로 철탑 전지 교체 사업은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승격하고 배달기사 집중 구역에 우선 배치하며 점차 도시구역과 주요 거리의 봉사를 전면적으로 피복해 도시 민생 배달업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3년 4월 20일에 공포 시행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및 전국 연명절 및 기념일 연휴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연변 주당이 연변주 이민 정부의 동의를 거쳐 자치주 창립 기념일 연휴 시간은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도합 3일입니다. 8월 31일 9월 1일에는 정상 출근이고 9월 5일 9월 6일에는 정상 공휴일입니다. 명절이나 공휴일 기간에 각급 각 부문과 단위에서는 당직 근무 사업을 강화해 정보가 원활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제때 보고하고 타당하게 처리하며 이민 군중들이 명절 연휴를 평화롭게 보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훈추시 교육국 훈추시 적십자회 훈추시 불연에서 연합으로 주최한 훈추시 적십자 청소년 연구 학습 활동이 일전에 마천자형에서 거행됐습니다. 전시각 소학교에선 100명의 6학년 학생들은 이틀간의 연구학습 활동에서 교실을 벗어나 몰입형으로 홍색 문화의 세례를 받고 응급구조 기술을 학습해 실전 속에서 품격을 다지고 능력을 키움으로써 애국심을 깊이 심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는 날씨 변화에 주의하셔야 하는 얘기 자주 하게 되는데요. 당분간도 그렇겠습니다. 게다가 소나기 날씨가 나타나면 불편 갖다주기도 하는데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방이나 차 안에 항상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맘때 기온이 오락가락하면 장단 맞추기 참 힘이 들죠. 나들이나 야외 활동 계획 세우신다면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시는 건 필수겠습니다. 아래 상시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8도. 춘화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8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7도. 양포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8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8도. 경신,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8도. 반석,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8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8도. 영암,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8도. 밀강,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8도. 방천,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8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중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청국중앙텔레비전방송재정경제채널생재유도전문란에서는변경소도시혼툰에서비자면제를어떻게발전혜택으로전환시킬것인가에대해주목했습니다혼촌시에서는일로일소중점군체에초점을맞춰청소년아동성장을돕는방학위탁관리반부터로엔들의건강과안녕을지키는로엔식사지원까지실질적인조치와따뜻한마음으로아침저녁의행복을지켜주고있습니다아래상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8월25일저녁중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전국중앙텔레비전방송재정경제채널생재유도조문란에서는비자면제변경소도시의활력을유임량을어떻게경제의발전으로전환시킬것인가전문보도를방송했습니다보도에서는카메라렌즈로혼촌시의중로상호비자면제정책이착지된후연변통상구도시에서는정책기회를포착하고입경력의흐름을문화관광소비다국상업발전에생동한실천으로전환시키고있습니다혼촌은중로조3국접경지대에위치했으며우리나라의동북아개방최전선창구입니다중국과러시아의상호비자면제정책이실시됨에따라통상구통관이더편리해졌고대량의러시아관광객들이찾아와관람유람레저소비를하고있습니다도시거리에는국경을넘나드는관광객들의발길이끊이지않고변경관광열기가지속적으로상승해지방발전에상당한인기유입량을가져다주고있습니다프로그램은문화관광융합다국창업통상구무역의여러측면에서혼촌의유입량혜택을활성화하는탐색경로를보여줬습니다미식요식민속무형문화유산체험은다국문화관광의빛나는명함장으로됐고정통중국요리만족전통뜸등특색체험은문화이질감을답하고많은경외관광객이필수방문하고체험하도록흡인했으며다국몰입식체험관광은지속적으로인기를끌면서음식숙박소매등봉사업에왕성한발전을이끌고많은현지종사자들은직접비자면제로인한시장혜택을누리고있습니다정책혜택은또한외지했던청년들의귀향창업을이끌어냈습니다2000년대생창업자리수모는고향동산구의지역우세를주목하고복주에서혼촌으로돌아와다국전자상거래에전념하고있습니다동산구의용량확대다국물류부대시설이부단히완벽해지는유리한조건에의거해창업불과반년만에월영업액이50만원을달성했으며청년들이변방에뿌리를내려대외개방을활용해창업으로증수를실현하는축소판으로됐습니다유임량은인기를불러오고산업은부를축적합니다비자면제로인한입경열풍은문화관광소비시장을활성화했을뿐만아니라다국전자상거래수출입무역의협동발전도추진하고있습니다혼촌은통상구의우세에입각해다국물류단체를보완하고상품전시판매플랫폼을강화하며관광플러스상호무역의쌍방향동력부여를추동하고단기통과유입량을지속가능한산업증가량으로전환시켜정책혜택을흥변부민의현실성과로절실히전환시키고있습니다생재유도는중앙텔레비전방송국재정경제채널에서현역경제의부민창업에초점을맞춘브랜드전문란입니다이번프로그램은혼촌을표본으로변경도시의대외개방산업증수에있어참고할만한경험을모색하고변방지